0: 나의 다시마 바하 아누토 나의 다시마 하타 락한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굿모닝 수부다 스낙 배 내가 가다가라 행해빌레인 동기니 배 다버티기나 가다가라는데 아비 가다가라는데 하이비나